단체인 우카츠라네스 타원 소리나 운브라 바이보스 산디 프라니아 프라니 브람바티미어스 와소리 야나님 과센트만 와파구제 내니 프란트만 와파구제 제이수스 아우라드메디아네멘페 제이수스 아메멘